0: 프라이데이 DJ 달디 시아 PD 그리고 신의준의 얼라이브 FM 90.5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예. 네, 시아 PD님 오래 봐서 너무 반가워서 시아 PD님이 나왔어요.
1: 아, 저도 신의준님 오랜만에 보는데요.
0: 신의준입니다.
1: 신의준님 오랜만이에요.
2: 신의준님
0: 세게 한번 불러보세요. 네.
2: 아. 어디 다녀오셨나봐요?
1: 네, 저는 길게 좀 로드 트립을 갔다 왔는데요.
2: 로드
1: 저번에
2: 트립.
1: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브리즈번,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는 투움바였어요.
2: 투움바.
1: 브리즈번에서도 또 한 시간 반 정도 가야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로드 트립을 시드니에서부터 이렇게 한 5일, 6일 거의 아니 한 일주일 정도 잡고 네. 갔던 네. 것 같아요.
2: 혹시 포트 맥쿼리 들렀어요?
1: 아, 그때 갔는데 네. 그때가 한 새벽이었거든요. 한 3시, 2시여가지고 네네. 보지는 못했고 오히려 코프하버 쪽에서
2: 네,
1: 네. 멈춰가지고 해돋이 보고 오랜만에 해 뜨는 걸 너무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고 이게 몇 년 만에 본 거여가지고 좀 감미로 좀 새롭더라고요.
2: 감동받고 감동 기운도 좀 받아오셨어요?
1: 기운은 잘 모르고 추운 기운만 있었어요.
0: 그때 추웠죠.
2: 네. 날이 그때 잠깐 비도 오고 했던 그때쯤인가 보네요. 그죠? 네,
1: 딱 그치고 갔어가지고 저는 이번에 좀 새로 또 느낀 게 호주 사람들은 진짜 부지런하구나.
2: 맞아. 새벽에 가면 네. 엄청 많죠.
1: 새벽 4시쯤에 도착했거든요. 코프하버 네. 쪽에. 근데 제가 이제 너무 새벽이니까 아니 사람들이 뭐 있겠냐 이랬었는데 한 5시 해 뜨기도 전인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 등대 쪽이 있었어요. 근데 그 등대 쪽으로 다 조깅을 하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역시 호주 사람이다.
2: 질 수 없다. 나도 뛰어야죠.
1: 저는 이제 기분사모. 왜냐면 제가 밤 10시에 출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새벽에 한 그 운전을 하고 간 거여가지고 네. 뭐 그랬죠.
2: 뭐 야간 운전 되게 힘든데.
0: 그렇죠.
1: 제가 안 했기 때문에.
0: 아, 저도 둘이 같이 했다고.
2: 그러니까 교대로 한 줄 알았어요.
1: 네. 아, 제가 여쭤봤어요. 파트너님한테. 너무 피곤해 보이니까 네네. 미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 내가 좀 나눠서 교대로 하자 했더니만 자긴 죽고 싶지 않다고.
2: 그 말 하면 죽는데.
0: 그러니까.
1: 모두 다
0: 테테테.
2: 아니. 시아피님한테 맞아 죽는 사람.
1: 아. 그런
2: 얘기였습니다.
3: 네.
2: 좀 좋은 추억을 담은 여행이었기를 제가 네, 바라봅니다.
1: 그렇죠. 신의준님은 이제 몇 주 동안 안 보이셨는데.
3: 저요. 네. 지금 머리도 못 갔고. 전 절에 들어갔다 온 줄 알았어요.
1: 절에.
2: 절에 머리 긴 사람이 없습니다.
0: 아, 네.
2: 네. 오늘 금지어 머리카락.
3: 네. 아니, 바쁘게 잘 지내다가 네. 네, 이제 조금씩 이제 스물스물.
1: 네.
3: 네. 이제 해야 될 것들 하고 있습니다.
2: 스멜 아니고요?
3: 네, 스멜. 스멜 좋네요.
2: 스멜. 네.
3: 그거 호로 붙여도 좋겠어요.
2: 호 좋다.
3: 네.
2: 자, 오늘 2부 3부는 또 우리가 굉장히 친숙 한 낯익은 네. 게스트님 오실 거죠?
3: 아, 이분은 소재가 확실히 좋아요.
1: 그리웠어요. 이런 거.
2: 이게 벌써 한 달이나 됐어요. 저희가 이분 모셨던 게.
1: 네.
2: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자, 우리 한 달 전에 모셨던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소재학 교수님이 다시 방문해 주셨는데요. 저번에 살짝 기가 빨리는 녹화 현장이었죠.
1: 너무 에너지가 넘쳤었죠.
2: 그렇죠.
1: 네. 그래서
2: 완전 열띤 정말 현장감 있는 강의를 해주고 가셨는데 오늘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1: 네. 네.
2: 어떤 재밌는 얘기를 또 해주실지 또 이분 또 굉장한 에너지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3: 지금 옆에서
1: 기대가
3: 충전하고 계세요.
2: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기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빅뱅의 새로운 신곡이 나왔더라고요.
2: 네네.
1: 빅뱅의 빅 듣고 그 다음에 트리비아 문화.

0: FM 90.5 좋은 아침입니다는 치즈케이크 같은 인생 더 스멜리 치즈케이크. 오늘은 상주는 날 어워즈 제목
1: 아싸
0: 프리미엄 밀키트 에버그린 밀과 함께합니다.
1: 유후
0: 감사합니다.
2: 네. 우리 지난주는 시아 PD님이 안 계셔서 네. 저희끼리 재밌는 얘기들 했었는데 그죠?
1: 그렇죠. 곰탕.
0: 곰탕에 관련된 문제라서
1: 아주 그냥 우려 먹었어요.
2: 곰탕, 장어탕. 네. 꼭 멸본 가서 먹어볼 겁니다.
1: 네네.
0: 네. 오늘은 제가 돌아왔으니까 오늘은 또 제 마음대로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트리비아 퀴즈 이거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2: 뭘로 바꿔요?
1: 시아 PD 제 마음대로.
0: 내 마음대로.
2: 아니, 모든 프로그램이 내 마음대로인데. 네.
1: 축하드립니다. 네.
2: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0: 오늘은 9월 하면 떠오르는 거 뭐가 있으실까요?
2: 9월?
0: 9월. 추석. 맞아요. 네. 추석도 있죠.
2: 한국에 있으면 가을.
0: 가을이죠. 저는 문화인이 문양이 뭐라고 하지 그런 거?
1: 이미 땡겨라.
0: 죄송해요. 몰라요.
1: 문화인.
0: 문화인.
1: 네. 문화인. 제가 볼 때 우리 시아피디님은 문화인, 문학인 다 돼요.
0: 문학인을 얘기하려고 했어요.
2: 문학인 좋다.
0: 독서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죠.
1: 네네. 네.
0: 죄송해요. 제가 여기서 책을 안 읽는 거 여기서 티를 냈네요.
2: 자, 독서도 내일부터 하면 됩니다.
1: 그럼요.
0: 그래서 제가 독서에 관련된 문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2: 네, 아는 걸로 부탁드립니다.
0: 네, 아실 거예요. 달디님은 다 알디님이시니까. 자, 첫 번째 문제 들어가도 될까요?
1: 네,
2: 네네.
0: 성경을 제외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단행본 소설 중 하나로 17세기 초 스페인의 미겔 데 세르반텐스가 쓴 소설의 주인공이 풍차를 거인으로 착각해서 돌진하는 모험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 책은 과연 이름이, 제목이 어떻게 될까요?
2: 정답! 알고 있습니다. 자, 기회를 신의주님께 드리겠습니다.
0: 역시 달리님은 다 아실 줄 알았어.
1: 네 글자인가요?
0: 네.
2: 주인공 이름 빼고 네. 산초가 나왔나? 그리고 말 이름이 로신한테. 네.
1: 네. 저는 택인데 얘는 태자로 끝나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달디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같은. 네.
0: 그러면 셋 하면은 바로 같이 동시에 말씀하실까요?
2: 그럴까요?
1: 네.
0: 하나, 둘, 셋.
1: 돈키호테?
2: 네, 정답입니다.
0: 그렇다고 합니다.
1: 일단 보시죠.
2: 네,
1: 네, 돈키호테인지 아니면 은상태인지.
0: 이거는 저 그거밖에 몰라요. 일본 가면은 돈키호테라고 그 쇼핑몰이 있거든요.
2: 그 다와소, 뭐지? 다이소 같은
0: 네. 개념에. 저는 거기만 많이 갔지 사실 책은 읽은 적이 없습니다.
2: 여기는 금은동 동시가 있었네요.
1: 네.
2: 저는 은인데.
0: 그렇군요. 두 번째 문제 가볼까요?
2: 네.
0: 한국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단편 소설 중 하나로 시골 소녀와 도시에서 온 소년의 순수한 사랑과 이별을 그렸으며 잔망스러운 것이라는 명대사

0: 소녀의 순수한 사랑을 네. 그 얘기.
1: 야, 일단은 3점 주세요.
0: 네. 이거 사실 그 히든 점? 아니 히든 문제였어요.
2: 아, 그래요?
0: 그 이스터 에그 같이.
1: 아. 아, 그걸 또 맞췄네 내가. 이거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이스터 쇼 같은 데서 부침개 팔다가 부추가 다 떨어진 거예요. 네. 야, 뭐라도 뜯어. 집어넣었는데 집어넣는데 거기서 이제 저기요. 컴플레인 들어왔어. 네. 깜짝 놀래. 왜요? 왜요? 그랬더니 왜 부침개에 네잎 클로버가 들어? 약간 그런 격인데.
0: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2: 한 장 더. 그 짜장면 집에서도 그랬잖아요. 왜 바둑알이 나왔어요? 당첨 축하드립니다. 군만두 서비스.
1: 아, 자 일단은 자 소설 제목 맞춰야 되는 지금 우리 네. 너무 멀리 왔어요.
2: 이거 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1: 네.
2: 어디 코미디 개그 꽁트였던 것 같은데 네. 이걸 소재로 했어요. 그리고 이게 잔망스러운 것이란 대사를 하는 엄마 아빠 밤에 대화를 하는데 소년이 안 자고 듣고 있잖아요.
1: 네.
2: 어우 그 잔망스러운 것이 우리 애를 같이 묻어달라고 했다네. 했다고. 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1: 몰랐어요. 전 지금 그 들었던 생각이 행님아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2: 행님아. 네. 행님에도 나왔죠. 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0: 네. 그러면 정답은 다 두 분 다 아시는.
1: 저는 몰라요.
2: 알고 있습니다.
0: 저는
2: 비 B. 비
0: 이거 교과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거거든요. 작품이거든요.
2: 네. 그렇습니다.
0: 그렇다고. 네. 그럼 세 번째 문제 넘어가 볼까요?
1: 네.
0: 2016년에 소설 채식주의자로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안의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문학상인 북커상을 수상하면서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린 작가는 과연 누구일까요?
1: 우리 아버지가 왜 크죠?
0: 북커상?
2: 근데 이분이 이 상을 받았군요.
0: 네, 이게 The Vegetarian이었죠.
2: 이거 저기 노벨 문학상 받으신 분이죠?
0: 맞아요, 맞아요.
2: 최근에
1: 여자분.
2: 네,
0: 네 여자분. 맞아요. 아 지금 아는데 자꾸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네.
1: 이럴 때 느낌. 영어로 이제 tip of my tongue. 야 입에 알 것 같은데 안 나와요.
0: 아예 안 걸리고.
2: 네. 오, 강 이름이에요.
0: 강 이름. 맞아요. 유명한 강 이름이죠.
1: 맞아요. 네, 노래 듣고 올까요?
0: 네, 그러면 저희가 이쯤에서 노래를 듣고 다음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0: Alive 90.5.
1: Something's changed with Mum lately. You're not sure what to do. She wants to stay home. She can, with the right support. We're a small, dedicated home care team. Nursing, personal care, overnight stays, post-hospital care. We can usually be there within the week. One call, no pressure. We'll work out her needs together. Call Santa Clara on 02-811-8121. That's 02-811-8121. Santa Clara Home Care, care that feels like family. Station sponsor.
2: 您为避免灾害做好准备了吗？ Australia Post 与 Australian Red Cross 携手合作，帮助各家庭为突发状况做好准备。今天采取几个简单步骤，明天就能避免不幸。详情请访问 redcross.org.au/prepare.
3: StreetMed Homeless Support Team provides street level mental health and first aid assistance and food services to the homeless and those at risk, advocating for society's most vulnerable in and around Western Sydney needs your support. The non-profit organisation is run solely on the kindness of donors. Contact us on Facebook at StreetMed Incorporated or via email inhousefirstaid@bigpond.com. Come and say hi at Parramatta Prince Alfred Square on a Thursday or Saturday from 6 p.m. onwards.
4: Thanks for listening to Alive 90.5. If you enjoy the service Alive provides to the community, then why not become a member of the station today? Head across to our website, alive905.com.au, scroll down the page and click on the general volunteering link to download a membership application. Become a voice of the community with Alive 90.5.
5: Alive 90.5.
6: Oh, 이분은 반가운 얼굴의 게스트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한 달 전 인생의 사계절에 대해 열띤 인터뷰 강의 해주셨던 대한민국 미래 예측학 박사 1호 소재학 교수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7: 반갑습니다.
6: 네, 저희 방송에서 지난번에 K미래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 방송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혹시 못 들으신 청취자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교수님 소개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7: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K미래학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6: 네.
7: 아, 저는 미래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뭐 신기 뭐 이런 포춘테일 아니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역할을 하고 그 미래 예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다 가치 있고 보람되고 건강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6: 네.
7: 그래서 뭐 특강을 통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지난번에 그 K미래학 중에서 그 인생 사계절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뤘었습니다.
8: 네, 네. 맞습니다.
7: 오늘은 시작할 때 K미래학을 한번 정리를 시켜볼게요.
6: 네네.
7: 영어는 발음이 좀 안 좋아도 이해하세요. K퓨처 사이언스라고 네. 하는데 자 이걸 이제 크게 볼 때는 보통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눠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8: 네.
7: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만나서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지죠.
6: 그렇죠.
7: 그 중에서 주가 되는 게 시간일까 공간일까?
6: 예전에 병법에 천시가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7: 역시 대단하죠. 실제 우리가 내가 어디서 잘 나가 어디서 잘 나갔어랍니까? 언제 잘 나가랍니까?
6: 나 옛날에 언제. 말이야.
7: 그렇죠. 네. 항상 시간이 주가 되고 공간이 그 종이 되는 겁니다.
6: 네.
7: 그리고 모든 일은 시간과 공간이 만나고 언제 어디서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의 사건과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6: 네.
7: K미래학을 보면은 크게는 타이밍, 시간의 관점이 있고 그다음에 스페이스, 공간의 관점이 있고 그다음에 자연 건강과 기에너지 관점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정리한다면은 K미래학이란 말을 그냥 쓸 때 두 가지입니다. 주가 되는 게 시간이다 보니까 K미래학 석화명리라고 해서
6: 네.
7: 기존의 사주명리학이라고 아시죠?
8: 네.
7: 그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6: 네.
7: 이제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과학화시킨 동양 미래의 즉각 파트가 하나 있고
8: 네.
7: 그다음에 지난번 얘기했던 인생사계절 파트
6: 네, 네.
7: 그 인생사계절 파트는 어디 기준의 뭐 운세나 아니면 점성술 같은 거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인 거예요. 그냥 대자연의 사계절처럼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주기가 있다는 것인 거고
6: 네.
7: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6: 네. 네.
7: 그래서 그 시간의 파트가 하나 있고 사주명리학을 과학화시킨 인간사 내지는 사건 뭐 휴머니티 이벤트 뭐 이런 정도의 사건 이게 두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풍수지리라고 들어보셨죠.
8: 네.
7: 명당에 몇 순 부자 될까 만약에 그래서 부자 된다면은 아, 풍수지리 하시는 분부터 부자 먼저 되세요라고 제가
6: 그러네요.
7: 항상 강의 얘기를 하는데
6: 그분들은 자리만 찾아주시고
8: 맞네요.
9: 안 하네. 그런데
7: 그러다 명당에 몇 쓰는 게 부자 안 될까? 될까? 이런 문제는 좀 다 다뤄보긴 할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과학화시킨 파트 하나를 건군풍수라고 합니다. 그 파트도 하나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네. 이건 공간을 다루는 거예요.
6: 네.
7: 그다음에 모든 사물에는 에너지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6: 네. 네.
7: 지난번에 제가 뭐 체질요법 같은 거 얘기한 것도 있죠?
6: 네. 뭐 그래. 잠깐 이렇게.
7: 예, 예. 예.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금반지를 끼는 게 좋을까? 은반지가 좋을까? 라고 하면은 비싼 게 금반지니까.
6: 둘 다.
7: 네. 그런데 사람은 네. 그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색깔, 컬러가, 색깔이 컬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색깔의 반지를 낄 때 에너지를 도와주는, 좋게 해주는 경우가 있고 은색깔의 반지를 낄 때 좋게 해주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핸드폰 케이스, 가방, 뭐 노트 뭐든지 이런 모든 것들, 안경까지 볼펜 알아 지금 들고 계시잖아요. 볼펜.
6: 예, 예.
7: 무슨 색깔? 핑크 색깔.
6: 핑크, 네.
7: 그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도 있고 거꾸로 에너지를 뺄 수도 있습니다.
6: 오.
7: 이렇게 에너지를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자연에너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합니다. 파트가 강의도 하고.
6: 네.
7: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맨날 가장 중요하고 돈을 무지무지 많이 벌었어. 로또 맞았어. 좋죠?
9: 네.
7: 로또 맞았어. 진짜. 근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
6: 네.
7: 아, 암 말기래요. 3주 남았대요.
9: 네.
7: 그럼 로또가 중요합니까? 암 살기 어느 게 더
6: 건강이
7: 차라리
6: 중요하죠.
7: 로또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로또를 챙기고 그냥 건강 암을 받아들이겠습니까?
9: 3개월 즐기다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7: 3개월
8: 야, 이거 갑자기 사망토론이야.
9: 갑자기
6: 아, 둘 중에 선택을 하려면 건강을 선택을 하겠죠. 네.
7: 이렇게
6: 로또는 또 살 수 있으니까
7: 모든 가치는 우리의 모든 가치는 네. 건강할 때 이루어집니다.
6: 네, 네.
7: 그래서
6: 맞아요.
7: 자연 병원에 가는 것도 좋지만 병원에 가기 전에 손쉽게 건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자연 건강 파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부르자 시아피디님 뭐 달디님 부르잖아요.
9: 네.
7: 근데 이런 이름 자체가 아니면 사물이든 뭐든 우리가 닉네임도 있고 이런 자체가 에너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에너지를 좋게 해준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나쁘게 해준 경우가 있고 물론 에너지가 나쁜 이름을 줬다고 해서 금방 그분이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꾸준히 망할 수 있게끔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쁜 이름을 쓴다면
9: 그러게요.
7: 물론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진 않기 때문에 안 좋은 이름을 써도 괜찮긴 한데
6: 네.
7: 단지 조금 더 잘 풀릴 게 덜 풀리는 거예요. 건강이 좋아질 게 못 좋아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네이밍 모든 제품이고 이름이고 별명이든 그래서 네이밍 다시 말한다면은 순수 시간 타이밍 파트와
6: 네네.
7: 휴머니티하고 이벤트 파트 이게 이제 기존 사주명리학을 과학화시킨 것 그다음에 건곤풍수라 해서 기존 풍수를 과학화시킨 공간 파트 생활환경 그다음에 자연에너지와 건강 자연건강 네. 그리고 네이밍 파트 이렇게 다섯 가지를 연구하는데
6: 네.
7: 제가 이제 특강 같은 데 가서는 주로 타이밍 파트 인생 사계절 그리고 자연 건강
6: 네.
7: 이 두 가지를 많이 하고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누구든지 부담 없이 받아들일
6: 네.
7: 수 있고
6: 네.
7: 또 편하기도 하니까
6: 네.
7: 지난번에 우리가 그 중에서 타이밍 파트 갖고 얘기했었죠.
6: 맞아요. 계절
9: 타이밍
6: 얘기.
9: 네. 아이템 네. 얘기했었고
7: 맞습니다. 굳이 친다면 그 타이밍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은 이 타이밍이 어떤 원리냐면은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이 춥잖아요. 겨울 이제 끝나가고 있죠.
6: 네.
7: 이제 봄으로 되고 있죠.
6: 네, 네, 네.
7: 예. 봄이 지나면은
6: 여름이 오겠죠.
7: 여름이 오죠. 네. 혹시 열받는다고 다시 겨울로 가는 경우 있다 없다.
8: 없다.
7: 드물죠.
6: 없죠?
7: 거의 없죠.
6: 네. 네. 예.
7: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죠.
6: 네.
7: 바로 이렇게 인생의 자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6: 네.
7: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혹시 그거 말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저도 옛날에 진짜 열심히 노력하다가 심각하게 문제를 겪었어요. 망했거든요. IMF라는 그런 심각한 사태를 겪으면서 백화점의 매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매출이 잘 나오고.
6: 아 그러셨어요?
7: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IMF가 터지면서 백화점 부도가 나면 예를 들어서
9: 네.
7: 그런 과정을 저도 겪어서 도대체 이렇게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면서 아이디어도 좋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왜 안 될까? 근데 한편으로는 맨날 술 먹고 대충 놀면서 사업하는데 잘 되는 분이 있는 거야.
6: 네.
7: 이유가 뭘까라고 이렇게 궁리를 하다가 그 원구를 시작한 게 바로 이 K미래학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사주명리학이 됐든 풍수가 됐든 다 찾아가 봤는데 여러분 찾아가 말겠지만 신기하게 한두 개 맞아 몇 가지는.
6: 그렇죠. 네.
7: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맞아.
6: 안 맞아.
7: 몇 번 가면 또 안 맞아.
6: 네.
7: 그게 전부 다 말장난 같은 경우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포기 못하는 것은 가끔 맞는 것 때문에.
6: 네.
7: 근데 그게 왜 맞느냐, 그게 왜 안 맞느냐. 오늘은 그런 얘기를 다 하진 못하겠지만 이제 평생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건 문제가 있다. 규칙이 있고 사람 미래를 예측하는 게 규칙으로 맞추는 게 있고 신기나 직관으로 맞는 게 있는 거예요.
6: 네.
7: 노트라다무스, 엘빈 토플러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예언가잖아요. 그런데
6: 네.
7: 그들의 예언을 배워서 할 수 있다 없다.
6: 안 되죠.
7: 그런데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신기를 느낀 거예요.
9: 네.
7: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북통일 돼 다 내년에. 어떻게 알았어? 계시 받았어. 안 되면 말고. 그냥 많은 거야. 계시 받았다는데 이게 바로 예언의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예언의 영역이나 직관의 영역이 아니라 자연의 규칙을 통해서 이걸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그걸 찾게 된 거예요.
9: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이 학문을 연구하시고 그걸 시작하신 계기가 아까 그 계기인가요? IMF?
7: 그렇습니다. 사실은 IMF 때 사실은 제가 사업을 열심히 했고 그 당시에 방송에도 조금 나갔었어요. 한국에 여러분 아직 그 우리 한선교의 좋은 아침입니다.
6: 알죠.
7: 엄길청의 손에 잡힌 경제.
6: 11시 초대 라디오 했던.
7: 예, 초대 조세용 리포터가 사무실까지 와서 불황을 이기는 아이템 하고 찾아왔고 그게 신문이나 잡지에도 나갔었고 TV에도 좀 나갔었고 약간씩은 이랬었는데
6: 네.
7: 오늘날 갑자기
6: 결국은
7: 부두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 갑자기 좀 계속 음악이 들렸어. 띠로리.
7: 그런다면은 그때 당시 27억이 처음에 부두가 났어요. 그게 작은 돈이 아니더라고.
6: 그 당시 27억이면.
7: 예. 그런데 보통은 부두나 어떻게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하죠. 근데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다 괜찮. 원래 성실했어요 사실은 그때. 그러니까 밀어주고 또 다시 밀어주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IMF니까 서로 힘들잖아요.
6: 그렇죠.
7: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밀어주긴 하는데 나만 먼저 조금 갚아줘. 전부 다 나만 먼저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 또 막 1년 만에 또 부도가 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 이름으로 어음을 쓰다 부도가 나고 아버님 이름으로 배수진을 치고 어음을 쓰는데 또 부도 난 거예요. 심각하잖아.
6: 네.
7: 마지막에 한 번 더 친구 명의로 또 하다가 또 부도 나면서 이거는 노력만 갖고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걸 찾아보자. 그래서 이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9: 그게 이렇게 시작이 된 거군요.
7: 그렇죠. 예예. 그걸 왜냐하면 사업할 때 부도 나보니까 정리하니까 받을 거는 20억, 줄 거는 30억. 근데 받을 건 받아요, 못 받아요?
6: 못 받죠.
7: 못 받죠. 한번 받으러 갔는데,
6: 아유 끝났는데
7: 가서 예. 돈 용돈 차비 주고 왔습니다. 가보니까 힘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 돈을 막 받으러 다닐 살이 못 되죠 보니까
9: 네.
7: 그 다음부터는 포기하고 줄 건 포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6: 그분들이 네. 포기 안 하시죠?
7: 안 하죠.
6: 네. 그래서
7: 상당히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 공부를 하게끔 인연이 끌어간 거예요. 지금 보면은
9: 그러네요. 또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실 운명이셨나요?
6: 그렇죠. 그 계절이었던 거예요.
9: 그 계절이었나 봐요.
7: 그래서 제가 저는 이거 세 번 부도나면서 80억으로 뻥튀기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운에서 80억 주고 배웠다라고 제가 얘기를
6: 어이구.
7: 하기도 하는데
6: 네.
7: 어쨌든 그러면 사실은 이게 부도나니까 궁금하니까 철학관도 가보잖아요.
6: 네.
7: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 올해는 대박이 나고 이 돈을 벌으면 딱 꿍쳐서 내년에 튀어라. 내년부터 힘드니까. 저는 그 해가 가장 힘들었고 사실은 돈을 가지고 튀지도 못하는
6: 네.
7: 어떻게 됩니까 그걸 힘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가는 데마다 다 얘기가 다른 거야. 그래서 만목 가면 배우러 가봤는데 실제 가봤어요. 네. 사주 같은데.
6: 네.
7: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소리.
6: 그렇죠.
7: 그래서 내가 공부해보자 해보니까 이게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6: 네.
7: 그러다가 이제 처음부터 원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간단한 거예요. 원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1년에.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그게 있지 않을까 나는 설정을 해봤고
6: 네.
7: 그리고 실제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패턴이 어떨까. 1년 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6: 네.
7: 근데 우리가 쓰는 게 보니까 가장 많이 쓰는 보편적으로 쓰는 게 손가락이 몇 개? 10개죠.
6: 네.
7: 발가락은
9: 10개.
7: 10개. 우리가 쓰는 진법이 몇 진법이야?
6: 10진법.
7: 전부 다 10진법이죠.
6: 네.
7: 그래서 10진법이 가장 중요한 패턴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게 10진법에서 10년 주기가 나온 거예요.
9: 네.
7: 그리고 딱 가보니까 10진법인데 우리가 1년이 몇 달이죠?
6: 12달.
7: 그러면 12진법이가 이거는.
6: 네.
7: 그리고 저기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9: 24시간.
7: 24시간인데 오전 12시, 오후
6: 그렇죠, 12시.
7: 그럼 여기는 뭐예요? 12진법인 거야. 아 10진법과 12진법이 이게 있을 것 같으네 라고 하다 보니까 서양은 그냥 1, 2, 3, 4, 7, 8, 9, 10으로 전부 다 그냥 하나로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이라고 쓰면은 이게 3월인지 3시간인지 셋째 시간인지 3일인지 그냥 10진법만 쓰니까 네. 근데 동양은 이걸 달리 쓴 거야. 10진법은 천가지라는 걸 쓰고 네. 12진법은 지지로 써버린 거예요. 그렇죠.
6: 10간 12지.
7: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축인 호랑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딱 안 봐도 동양에서는 이거는 월이 연이나 일을 얘기한 게 아니라 10진법이 아니라 12진법이니까 그냥 월 몇 월이냐 아니면 몇이냐 이걸 얘기한 거구나. 네네. 이런 개념을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1분이 몇 초죠?
10: 1분 60초.
7: 우리가 60갑자 한갑이라 했죠.
6: 그렇죠. 네.
7: 그래서 그걸 곰곰이 생각하다 연구를 해보니까 10년 주기 패턴이 있고 60년 주기 패턴도 있고 12개월 주기 패턴도 있고 네. 이렇게 패턴이 있는 거예요. 네, 네. 1년이 12개월 주기잖아요.
6: 네.
7: 그래서 여기서 찾기 시작한 게 바로 인생 사계절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봄 2년, 여름 3년, 가을 2년, 봄 2년 모든 건 10개, 10진법이 기본이니까 10개로 나눠가지고 네. 10개의 기로 나눠서 2기는 봄, 3기는 여름, 2기는 가을, 3기는 겨울.
6: 네.
7: 인생의 가을을 만나면 어때요? 수학을 많이 하고
6: 네.
7: 인생의 겨울을 만나면 반성도 좀 하고 쉬기도 하고 이제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겨울은 수학을 할 때가 아니라 명예를 추구하면서 이제 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겨울에 농사를 지려면 된다 안 된다?
6: 겨울이 힘들죠.
7: 그래서 네. 겨울에 사업한 분들이 망한 거예요.
9: 그렇죠. 저번 이런 방송에서 것들.
7: 그렇죠. 그래서 이게 10년 주기, 20년 주기 사계절. 오케이.
6: 네. 또 시작하자마자 또 교수님한테 또 저희가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9: 네.
6: 자, 그런 좋은 날들이 이제 찾아올 거를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7: 네, 그래서
6: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7: 아, 예,
6: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의 좋은 날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아이유의 좋은 날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저희들 앞으로 좋은 날이 많이 펼쳐지겠죠?
1: 네.
0: 네. 우리 소 교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K미리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엔 조금 더 가볍게 아까 건강, 뭐 기 관련된 것도 예,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그런 자연 리듬에 맞춘 생활 건강법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 아, 자연 그 자연 리듬으로 얘기하는 게 있고 체질이 네. 있는데
0: 체질
2: 네. 자연 리듬을 따로 설명을 주세요. 왜냐하면 자연 리듬 그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0: 아, 그래요?
2: 그럼 지금 일단 체질 같은 걸 얘기해 볼게요. 네. 아까 제가 자 한번 물어볼게요.
0: 네?
2: 여자는 빨강, 남자는 파랑.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3: 아니죠.
2: 오, 역시 전부 다 나오네. 맞습니다. 남자가 이건 취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모든 사물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3: 네.
2: 그리고 여기 생명체와 비생명체가 이제 다른데 생명체가 아닌 비생명체들은 전부 다 미물질들은 컬러가 에너지를 상당 부분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색깔 우리 몸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접촉할 때 장갑을 끼잖아요. 그런데
0: 예.
2: 장갑이 어떤 사람 골프를 치든 뭘 하든 간에 어떤 사람은 빨간 장갑이나 황토색 노란 장갑을 낄 때 에너지가 좋아지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검은 장갑이라든가 흰 장갑을 낄 때 에너지가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골드 실버 체질 따라합시다. 골드 실버.
4: 골드 실버.
2: 골드 실버라고 하는데 원리는 다른 게 아니라 골드는 따뜻한 색깔이고 실버는 차가운 색깔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우리 몸에 그 오장육부라 하시죠?
0: 네.
2: 이 오장에 장기가 있는데 이 장기들이 서로 대칭과 조화를 이룹니다. 대칭과 조화인데 이것들이 어떤 장기 특정한 장기의 기운이 강할 때와 어떤 특정한 장기의 기운이 약할 때로 구분이 되는데 그 어떤 특정 장기의 기운이 강할 때는 우리 몸이 그 골드 그러니까 골드의 색깔들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실버의 색깔을 받아들인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장기에 특별히 강할 때 거꾸로 골드를 받아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0: 네.
2: 물론 한의학에서는 이걸 보사라고 합니다.
0: 네.
2: 기운이 부족할 때는
0: 보해주고,
2: 보해주고 네. 네. 기운이 약할 때 빼사해주고
0: 네.
2: 그래서 이런 개념 속에서 실버 체질이라는 것은 일단 골드 그러니까 실버 색깔 화이트 아니면 블랙 모든 걸 포함해서 쿨 컬러.
0: 네.
2: 쿨 컬러가 몸에 좋은 사람인 거고 그다음 골드 체질은 골드 색깔을 비롯해서 핑크 아니면 그
4: 따뜻한 색깔.
2: 예, 그렇습니다. 웜 컬러. 따스한 네. 컬러들이 몸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분들 해보면 되지만 그럼 일반인들이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 처음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도 일본의 의사가 오링 테스트라는 거를 개발한 게 있습니다. 오링 테스트라는 건 뭐냐면은 오른손 손바닥 엄지와 검지가 피로도가 약 별로 이게 많이 써도
0: 네.
2: 피로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엄지와 검지를 동전처럼 만들어서 돈 달라가듯이
0: 네.
2: 강하게 쥐게 하고
3: 돈은 이거 아니에요?
2: 그렇죠. 이거는 돈 달라가는 것들 앞으로 오케이
3: 네.
2: 오케이 역시 오케이 시합으로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 반대손 왼손으로 어떤 컬러를 터치한 상태 잡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둘이 2인 1조가 돼서.
0: 네네.
2: 그래서 간단한 겁니다. 그냥 여기 테이블이 노란색이잖아요.
0: 네.
2: 그럼 테이블이나 줄 빨간 줄을 잡고 딱 해보다가 해보고 아니면 검은색 옷이나 마이크가 검은색 흰색이잖아요. 이걸 잡고 이렇게 해보면은 오링 테스트 뭐냐 오링 테스트 방법은 오링 테스트를 받는 사람 손을 동그랗게 한 사람은 최대치로 힘을 주고
0: 네.
2: 또 이걸 반대로 하는 사람도 최대치로 벌리는데 한꺼번에 확 벌리지 말고 천천히 벌리면서 텐션을 느끼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힘을 작게 주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때 힘을 더 줄 수 있잖아.
0: 예.
2: 그러니까 서로가 최대치를 하다 보면은 벌어질까 말까 하는 텐션이 있잖아요.
0: 예.
2: 이때가 인간의 최대치거든요. 이 최대치를 느낀 상태에서 컬러가 되는 걸 터치를 잡으면은 자기한테 맞을 때는 최대치가 증가해요. 바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안 맞을 때는 최대치가 약해져요. 바로 벌어집니다. 이걸 통해서 누구나 자기가 맞는 컬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보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3: 우리 아니, 제가 그 네. 테스트를 네. 제가 했잖아요. 저번에
2: 지난번 했죠. 네.
3: 그래서 집에 가서 너무 신기해서 네. 남자친구랑 해봤어요.
2: 네.
3: 나 오링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한번 해볼래?
2: 네.
3: 근데 이거를 한 저희가 10번을 했을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근데 그러니까 힘이 이제 점점 빠지니까 이게 나중에는 내가 실버인지 골드인지 맞춰봐 이러면서 저희가 테스트를 했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몇 번 하니까.
2: 여러 번 하면서
3: 이게 몇 번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거?
2: 그건 가짜 조금 했다 쉬었다 또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근데 상관없어요. 계속해도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할 때 내가 아예 선입관 안 가져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물어볼 때는 제가 실버입니다 골든 뭐를 말을 하지 않잖아요.
3: 네.
2: 그냥 하잖아.
3: 네.
2: 그냥 할 때 선입관 안 가죠. 근데 이제 내가 의식을 하면은 그 의식을 하면 이게 영향을 미쳐져요. 그래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반지 같은 거 다 빼야 돼 원래는.
1: 아무것도 없이.
2: 네. 네. 깨끗해. 초보자들은 다 빼야 돼 반지를. 왜? 반지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할 때 다른 손에 다른 걸 잡으면 또 안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똑바로 세우고 또 최대치로 당겨주면서 하면은 힘이 빠졌어도 컬러를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은반지나 금반지를 손에 잡고 해보다든가 그러면은 힘이 빠지면 빠진 대로 차이가 생겨요. 간혹은 몸에 네. 균형 있는 사람은 좀 덜 생기는 것은 있지만 대부분은 90% 이상은 무조건 생겨요. 95%. 그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0: 그러면 예. 이거는 어떤 과학적인 건가요? 아니면 경험적인 건가요?
3: 그래요,
2: 제가 이제 뭐든지 우리가 모를 때는 신비로 보고 알 때는 과학이에요. 제가 하는 것은 저는 보세요. 저는 기존의 미신과 안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하는 학문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과학적인 논리와 그 과학적인 이론 체계가 갖춰져 있고 그리고 검증되는 시스템이 될 때만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0: 네.
2: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의학에서 쓰는 사상체질의 개념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한의학이 원리를 밝히지 못한 게 있어요.
0: 네.
2: 왜냐하면은 굳이 친다면 태양인, 태음인 해서 양인과 음인을 구분하는데
0: 네.
2: 태양인 하면은 폐대간수라는 게 있어요. 폐는 오행에서 금이라고 해요. 그런데
0: 네.
2: 오행으로 치면 이게 음인 거예요. 금은. 근데 그게 강할 때 태양인이라고 해요. 이걸 기존에 그 한의학 한 분들은 이해를 못하고 그냥 써먹기만 하지만 저는 그런 원리를 밝힌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몸의 장기의 허실 강하고 약하고에 따라서 그런 그 골드 실버가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0: 네.
2: 이건 상당히 깊이 들어간다면 원리와 논리가 정확한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다 설명 못할 때는
0: 너무 길어지게
2: 못할 때 그냥 네. 할 때는 검증하면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아 PD하고 신랑이 예를 들어서 부분 이제 남자친구나 아니면 이제 결혼할 때 남편이 예를 들어서 그 실버 체질인 거예요. 그런데 핑크빛 침대포를 깔고 핑크빛 옷을 입고 금반지 낀 상태에서 사랑을 하면은 그 조금 더 사랑을 제대로 받을까 못 받을까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체질이 안 맞을 때는 힘을 잘 못 쓰는 거예요. 그게 크진 않지만 어떨 때 문제가 되느냐. 힘이 좋을 때는 그 문제가 크게 없어요. 근데 힘이 상당히 약할 때는 그런 것들이 큰 역할을 해요. 제가 실제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우리 한국에 올림픽촌이 있어요. 올림픽 선수촌.
0: 네네네.
2: 거기에 유도 선수들 트레이닝장에 가서 제가 이걸 강의해주고 직접 알려주고 또 도원체육관이라고 인천에서 올림픽 그 체육 저기 세계 뭡니까 체전 할 때도
0: 네.
2: 가서 직접 체크를 해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유도 선수들이 테이프를 감아요.
0: 네네.
2: 테이프를 감는데 이 테이프가 체질에 따라서 다른 테이프를 감았을 때
1: 컬러가
2: 네, 힘 차이가 많이 날 때는 큰 의미가 없는데 비슷비슷할 때는 의미가 있겠다 없겠다.
3: 근데 그때는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2: 심장 그렇죠. 그때는 그게 큰 되니까. 거예요. 그쵸. 아까처럼 이 골드 실버 체질이 아주 클 때는 의미는 없지만은 조금 조금씩은 에너지를 계속 좋게 해줍니다. 그래서 안 맞는 반지를 계속 끼고 평생을 살 때 네. 에너지를 계속 깎아먹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는 반지를 끼면 에너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3: 그 저 궁금한 게 요즘에 예. 혹시 트렌드인데 예. 그 퍼스널 컬러라고 들어보셨어요?
0: 아.
3: 그 스킨에 따라서 내가 쿨톤인지 웜톤인지를 아는 거예요. 네. 그거랑은 다른 개념이겠죠?
2: 그건 전혀 다른 개념인 거예요. 이거 보이는 부분하고 다르고 그런 보이는 거 다르고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민한 사람들이나 예민한 사람들은 조금 해보면 바로 느껴요 그냥. 그래서 예민한 사람 자기가 그 스스로 좋아하는 컬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거와 관계없이 좋아하는 것과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3: 그러면 나는 그 톤이 아닌데 예.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난 실버 톤인 것 같은데
2: 예.
3: 그 골드톤이랑 나의 장기랑 맞으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골드톤을 사용해야 되는 거네요.
2: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라보는 거라든가 이런 건 관계없고 몸에 접촉하는 것. 그래서 옷을 입을 때도 겉옷은 내가 실버 체질이야. 그럼 빨간 거는 못 입게 돼. 원래 안, 입으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겉옷으로 입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몸에 접촉하는 부분. 그 중에서도 기나 에너지는 우리가 기라는 것도 좀 기라고 알죠.
0: 예, 예.
2: 존재 보셨어요?
0: 눈에는 안 보이죠.
2: 그런데 네. 어떻게 알아요?
0: 들어서 알고
2: 들어서
0: 있죠.
2: 들어서 네. 든다고 알아요? 그렇죠. 실제는 우리는 이제 흥부가 기가 막히면 일이 꼬이는 거야. 그렇죠?
3: 그리고
2: 흥부가 기가 막히면은 그리고
0: 부자 되는 거 아닌가?
2: 부자 되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생기가 없다, 기가 빠졌어 그렇죠. 얘기하듯이 기는 중요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바로 이 기의 에너지의 흐름을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에 맞을 때는 기의 흐름을 좋게 해주는 개념이 되고 체질에 안 맞는 것들을 계속하게 되면 기의 흐름을 약하게 해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3: 그 체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 예.
3: 요즘에 아침형 체질,
2: 예.
3: 뭐 저녁형 체질이 있잖아요.
2: 예예예.
3: 근데 그것도 개인 체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2: 아 이거는 골드 실버 체질하고는 다른 문제가 되는
3: 네,
2: 거고 저희가 아주 지난번에 K미래학에서 여름형 겨울형을 말씀드린 분이 있죠.
0: 네네.
2: 이건 뭐냐면은 겨울형이라는 것은 추울 때 일이 잘 풀리는 겁니다. 즉 보통은 우리가 봄에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걷어들이는 게 보통 농경 문화의 개념인 거예요.
0: 일반적이죠.
2: 예, 제가 근데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서 농사를 안 짓는데도 이런 규칙이 적용될까 보니까 실제 적용이 돼요.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도 봄이 되면은 새로운 걸 시작하게 되고 여름이 되면 열심히 하고 가을에는 걷어들이는데 모두가 아니라 인류의 반 정도만. 우린 그걸 실버 체질, 그거를 여름형이라고 불러요.
0: 여름형.
2: 여름형. 네, 네. 뭐 썸머 체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름형이면서 가을 풍요형 일반이고 그 다음에 인류의 반 정도는
0: 네.
2: 거꾸로 여름에는 힘을 못 써. 그리고 가을에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새로운 기운이 움직이고 겨울이 될 때 능력 발휘가 되기 시작해서 봄이 될 때 결실을 이루는 이 겨울형이 있는 거예요. 시아피디님과 달딜님은 이를 여름형이 되는 거고.
3: 여름형이었어요.
2: 네, 그리고 우리 그 신희준님은 겨울형이 되는 거예요.
0: 이제 그럼 신희준님의 시대는 가고 저희의 시대가
3: 이제 오는 거죠.
2: 다른 거예요. 이제 여름이 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지금 겨울이니까
0: 네.
2: 두 분은 약간 잠잠해진 분위기가 들어간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신희준님은 기운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이거는 봄 겨울하고 계절만 얘기하지만 하루를 기준으로 칠 때
0: 아침 저녁
2: 하루를 칠 때 새벽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밤부터 아침 오전까지가 좋은 분이 겨울형인 거예요.
3: 아침형 인간이 그럼
2: 그게 아침형인 거예요. 굳이 치면 아침에 능력 발휘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연세가 들어서 아침잠이 없는 거하고 조금 다른 문제인데. 예. 그래서 저는 호주의 시스템을 보고 어디 가니까 3시에 커피숍 문 닫더라고. 저도 몰랐는데
0: 예,
2: 그걸
0: 예.
2: 보고 기가 막히다. 한편으로 무지하게 아깝다. 아깝다는 건 왠지 알죠. 그 아까운 커피숍을 식당을 놀리는 게 아까운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런 분들이 겨울형은 이렇게 일을 해야 돼요. 겨울형은 네. 오후 2시가 넘어가면 힘을 못 써요. 에너지 약해지는 거예요.
0: 네.
2: 반면에 여름형은 점심 먹고 오후부터 밤까지 힘을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3: 네.
2: 그래서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름형이 밤이 올 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밤이라도 초저녁은 여름형이 좋은 거예요.
0: 네.
2: 깊은 밤이 들어가면 겨울형이 좋고 그래서 야간 근무 쉽게 말해서 굳이 따진다면 딱 3단계 들어가 뭐가 나누든 간에 겨울형은 아침이나 새벽에 하는 것들
0: 네.
2: 오전에 하는 것들 그러니까 아침 시간이 가장 성과가 좋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오전 시간 아침 시간에 마무리를 딱 하고 점심을 먹는데 점심 비즈니스 미팅 하잖아요. 오찬.
0: 네.
2: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겨울형은 밥 먹기 전에 온 거를 얘기해야 될까? 아니면 밥 먹고 난 후에 얘기해야 될까?
3: 여름형.
2: 그렇죠. 겨울형은 밥 먹기 전에 얘기를 끝나고 밥을 먹어줘야 돼. 그럼 시간이 흘러가잖아.
0: 네.
2: 여름형은 밥을 오랫동안 먹고 최대한 늦게 먹고 밥 먹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0: 네.
2: 사실은 사람들은 포만감이 있을 때 쉽게 얘기가 통하기도 해요.
0: 그렇죠.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형은 겨울형이 만약에 포만감을 느끼려면 점심을 11시부터 먹는 거야.
0: 일찍. 네.
2: 이해하시겠죠?
0: 네.
2: 그래서 아침형 인간의 가장 기본은 겨울형인 거예요.
0: 그러면은 그거를 저희도 그렇고
2: 예.
0: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
2: 예.
0: 내가 그 하루 중에 겨울형인지
2: 예.
0: 아니면 오후에 힘이 좋아진 여름형인지
2: 예.
0: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두 가지가 있습니다.
0: 네.
2: 하나는 우리 그 좋은 아침입니다의 청취자 여러분들은 특혜가 있기 때문에 좋은 아침이자 진행진에게 연락을 줘서 네. 제가 택해진 방법이 하나 있고 네. 여기 책 그 성취자라고 하면은 제가 일단은 내년 2027년까지는 무료로 해드릴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매일매일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민감하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거나 뭘 하는 분들을 보면 느낍니다. 여름 장사나 사업을 하는데 물론 또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변화는 있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겨울형이라고 한다면 겨울형인 아침형인 거죠. 네. 아침형은 새벽이나 아침에 일을 할 때 잘 풀리고 두세 시간 후가 물론 밥 먹고 나면 누구나 처지는 건 있지만 그거하고 또 다르게 네. 오후에 일이 안 풀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밥 먹고 오후 시간이 되면 뭔지 막 잘 되는 느낌이 있는 분들이 있고 실제 일이 잘 풀리는 게 조금만 이걸 몰랐기 때문에 연구를 안 해본 거지 네. 알고 보면은 보입니다. 그게
0: 생각을 하면은
2: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두 분 지난번에 CRPD 기억나잖아요. 저는 제가 두 분 얘기할 때 5월달 5월 말이 지나면서부터 네. 약간 기운이 꺾인 걸 하는 게 좀 왜 네. 그러냐. 그게 이제 1년도 인생 사계절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형 겨울형이 1년인데 1년을 우리가 모든 석하리듬 인생 사계절 석하리듬은 모든 주기를 10기로 나눈다겠죠. 네네. 1년이 12달인 겁니다. 365일을 10기로 나누면 1기가 36일 대략 2기가 72일 봄이 2기니까 72, 3일이 봄이고 여름이 108일 정도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5월 23, 4월 정도가 기점으로 해서 바로 그 여름형으로 칠 때 그때부터 인생 사계절은 겨울이 들어가는 거예요.
0: 아이고야.
2: 그러니까 거꾸로 반대는 여름이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쳐서 이걸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자, 저희 지금 뭐 방송 미팅하게 되면은 일단 두 분은 식사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0: 알겠습니다.
3: 그러면은 그럼 되겠다. 아침은 신희진님 공략을 하시고 저희가 네. 뒤에를 맡을게요.
0: 그럽시다요.
3: 그러면 이제 팀전으로 가는 거죠.
1: 네, 일단 그러려면 토론으로? 기가 좋아야 돼.
0: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잠시 저희 노래 듣고 3부에서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의 번 보야지 듣고 오겠습니다.

0: listening to Alive 90.5.
1: If you'd like to know more about us, jump onto our website.
0: www.alive905.com.au. Alive 90.5.
2: 네, Alive 90.5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3부 달리는 수다방도 우리 2부에 이어서 미래 예측학 박사. 제가 옆에서 뵈니까 그냥 한국의 닥터 소트레인지.
3: 아, 그렇죠.
4: 저희 이미 별명이 생겼어요. 네. 닥터 소트레인지.
3: 소트레인지 박사님.
2: 소재학 교수님과 이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는 시간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2: 운명을 가꾸기 어렵다면은 바꾸기 어렵다면은
4: 바꾸기 어렵다면은
2: 네, 공간을 바꿔라.
4: 네, 그런 말 들어봤죠.
2: 네.
5: 아, 명언 같아요.
2: 아싸, 저 하나 있어요.
5: 사실은 시간을 혹시 바꿀 수 있어요?
4: 없을 것 같은데.
3: 시간 네. 어렵죠.
5: 뭐 그건 바꿀 수 없어요. 그냥 주어진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따라 선택하는 거지. 네. 공간은 바꿀 수 있죠.
3: 있죠.
5: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라는 흐름은 일단 정해진 패턴인 거고
2: 네네.
5: 그리고 모든 것들은 시간이 주가 되면서 나머지는 거기다가 입히는 거예요. 그냥.
3: 네.
5: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 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절이잖아요.
3: 네.
5: 아무리 좋은 씨앗과 아이템이 있어도 계절이 아니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3: 그렇죠.
5: 봄이란 계절에 뿌렸다가 가을을 준비했다 가을이 돼야 거둬들이는 것이
3: 네.
5: 사실은 인생도 그런 개념인데 그런데 가을만 가죽은 못 거둬들여요. 왜? 아이템이나 씨앗이 있어야 되고
3: 네.
5: 노력이 있어야 되듯이
3: 네.
5: 그래서 우리도 시간이 주가 되되 공간이 있고 노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림을 맞춰가 그려간 거고 우리가 K미디어에 하는 게 뭐냐면은 자연스럽게 누구나 농사를 질 수 있는데 여기다가 무슨 씨앗을 뿌리면 더 좋아요? 어디에 하면 더 좋아요? 언제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세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냥 놔둘 때 쌀 100가마 거둘 사람을 이 방법을 통해서 50가마 더 200가마 300가마를 거두게 해주는 것. 이게 K미디어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안다면
3: 네.
5: 가능하겠죠.
3: 네, 뭐 방법만 알면은.
5: 예,
3: 네.
5: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우선 첫째는 내가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네. 때를 알았다라면은 두 가지인 거예요. 겨울을 알았다, 봄을 알았다, 여름을 알았다. 겨울은 멈춰야 되잖아. 근데 춥잖아, 건강. 네, 그럼 어떻게? 그럼 빨리 좋은 공간을 찾는 거예요, 이게.
3: 따뜻한 곳으로.
5: 네, 따뜻한 곳. 따뜻한 곳이 좋은데 겨울형은
3: 제비.
5: 겨울형은 아, 제비는 좋지만 겨울형은 따뜻한 곳으로 가면 일이 더 꼬입니다.
4: 그럼 여름형은
2: 겨울에 추운 곳에 생각하면 일이 더 꼬일 수 있다.
5: 그렇지. 여름형은 지금 겨울이 안 풀리는 거기 때문에
3: 네.
5: 말하자면 여기 지금 여기 다윈이라고 따뜻하잖아요.
4: 네.
5: 그럼 말하자면 시아피드님하고